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4.9 FM Radio Western 다문화 음악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나브로 코리아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전하는 진행자 김세린입니다. 삶이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리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거창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오늘 당신을 미소 짓게 한 작은 것들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면 예전엔 지나쳤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94.9 FM Radio Western 이어서 들으실 곡은 카라의 미스터입니다.

94.9 FM 라디오 웨스턴 신화브로 코리아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바로 잇지의 Mr. Vampire.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